0: 깜짝 예비 쇼!
1: 국내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인데 스쿨 슬라이스 빠가 운전 감이 쓰바나이
0: 깜짝 예비 쇼!
1: 너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끙방한 바가이 싹 갈라와까
0: 깜짝 예비 쇼!
1: 바라사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쇼!
1: 이 방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 카카 딜라바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may kulintas ka na, Choy. Kabakla ko na, Choy.
3: Ano nga ka? Sino kulintas?
2: Ang luga lang, Choy. Hindi pa rin isang ex ko. Madaw ginakuga nila ko sa relasyon, amon.
3: Hati m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